안녕하세요. 지승신입니다. 한 몇 년 전부터 학습지를 구독하는 직장인들이 늘었다고 해요. 어렸을 땐 정말 하기 싫었잖아요. 뭐 수학문제, 영어문제, 비슷비슷한 거 푸는 거요. 근데 어른이 돼서 다시 풀고 있는 거 당장은 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더 흥미를 느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중요한 일부터 하고 나머지는 다 다음으로 미루고 그러느라 아름다운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쓸데없어 보이는 일들, 그런 일들만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기쁨을 꼭 발견해보고 싶어요.

그대는 하느님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오석희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의 나의 신앙체험,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놀라셨죠? 네, 내일부터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부분 조정이 있는데요. 나의 신앙체험 시간 오늘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마지막 작품은 제7회 신앙체험식 응모작 가운데 우수작품인 부산교구 우동성당 김욱희 마리아 데레사 자매의 이야기 만남의 하느님입니다.

0: 집안일에 몰두해 있던 나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소화기 너머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1: 미카엘라 수녀님이 오늘 임종하셨어요.
0: 이틀 전에도 만났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한 달에 한 번 재숙회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수녀님과 나는 평생 그리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반가워했다. 나는 수녀님의 두 손을 잡고 포옹을 하며 아양을 떨었다. 그날 꼭 껴안은 수녀님의 몸이 너무 야위어서 꼭 옷자락만 안고 있는 것 같았다. 가슴이 철렁했다. 너무 놀라서 수녀님을 쳐다보았다. 얼굴이 지난달보다 매우 수척해 있었다.
1: 갈수록 수척해지시네요. 많이 편찮으신 거 아니세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0: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나에게 수녀님은 평소와 같은 미소로 답해주셨다. 괜찮아요. 큰일은 아무도 몰라요. 하느님만 아셔요. 그게 수녀님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올해 85살이 된 나는 15살에 세례를 받았다.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 해 친정 언니를 따라 온 식구가 영세를 하고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그로부터 하느님은 늘 내 곁에 머물러 계셨다. 세속에 몰두해 있는 나를 깨우치기 위해 건강을 빼앗으시기도 하고 애착하는 재산을 잃게도 하셨으며 사람과의 관계에 절망하게도 하셨다. 사는 것이 온통 괴로움뿐이라고 느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매 순간 하느님 섭리 안에 있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절이었는데 통장은 비어있고 나는 폐결핵에 걸려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 결핵 환자는 거의 희망이 없던 시절이었던 것

폐에 직경 3cm가량의 동공이 있었다. 나는 건강 문제, 의식주 해결, 새 아이의 양육에 내몰려 벼랑 끝에 서 있었다.

0: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국제신문에 조그맣게 난 광고를 보게 되었다.
1: 약사 구함.
0: 신문에 적힌 주소로 당장 달려갔다. 부산시 암남동에 새로 건물을 지어 문을 연 구호병원이었다. 현관 맞은편에 조그만 투약 창구가 난 약국이 있고 약국 바로 옆에 병원장실이 있었다. 나는 병원장실에 노크를 하고 들어갔다. 영화배우같이 날씬하고 키가 큰 20대의 젊은 수녀님이 나를 맞이해 주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병원장입니다. 첫인상이 참 미인이었다. 누군들 20대에 아름답지 않겠냐마는 그분은 정말 곱고 우아했다. 그게 미카엘라 수녀님과의 첫 만남이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71년 가을이었다. 수녀님은 내 이력서를 보고 좋다고 하셨다. 아마 메리놀 병원에서의 약사 경력에 믿음이 갔던 것 같다. 사실 나는 메리놀 병원에 근무하던 중 폐결핵에 감염되어 퇴직했다. 가슴에 결핵의 흔적이 뚜렷했지만 완전 석회화된 건 아니었다. 수녀님이 물었다. 지금 일할 수 있겠어요? 아픈 건 아닌가요?
1: 아닙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0: 그럼 됐습니다. 내일부터 오세요. 여긴 이미 결핵 환자가 많아요. 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면접은 그렇게 끝났다. 돈을 벌 수 있게 돼서 나는 너무나 감사했다.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결핵에 걸린 내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리라곤 생각도 못한 일이었다. 수녀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나는 하느님의 현존을 가까이에서 느끼게 되었다.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처지를 아시고 수녀님의 눈을 덮어 채용하도록 하셨다고 생각했다. 하느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수녀님과 나는 7년을 구호병원에서 함께 일했다. 옆방이 병원장실이다 보니 출근하면 매일 만났다.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내 결핵은 깨끗이 나았다. 수녀님께 이 사실을 얘기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시는 우리 하느님께선 가난한 이들을 돌볼 사람을 친히 뽑으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지요. 구호병원의 약사로 취직한 나는 1970년대의 비참한 사회상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었다. 결혼한 후에 나는 내가 제일 가난한

만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병원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보는 풍경은 약국 앞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빼곡하게 모여있는 환자들이었다. 온갖 종류의 환자들로 창구는 늘 북새통이었는데 모두 허름한 옷차림이었다. 죽음과 가장 가까운 이곳 구호병원에서 치료받을 자격이 있는 이들은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이다. 수녀님들이 가정 방문을 하고 환자의 딱한 사정을 두고 회의를 해서 가난한 이들부터 먼저 치료를 받도록 했다. 그래서 가끔 거짓말로 가난하다며 찾아오는 환자들도 있었다. 접수 창구에서 왜 접수가 안 되냐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은 기세가 등등하다. 벌써 그 태도가 다르다. 수녀님들은 다 아셨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기가 죽어 대답도 잘 하지 못한다. 무지막지하게 떼쓰고 고함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겸손과 교만을 생각했다. 접수실에서 환자를 접수해서 의사에게 보내는 일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가난해서 생전 처음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었기에 말도 잘 못 알아들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20대의 젊은 수녀님들이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다.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한 사람들이 곧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가르침을 수녀님들이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다. 병원 일 이외에도 수녀님들의 일은 차고 넘쳤다. 어떤 수녀님들은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는데 엄마가 돼야 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을 맡아 기른 것이다. 수녀복을 입고 머리엔 물동이를 진 채 한 손으론 아이를 잡고 물을 길러가던 수녀님들의 풍경이 눈에 선하다.

약국에서 종일 서서 일해야 했다. 수련수녀로 올라온 흰 수건을 쓴 20대 초반의 허율리안나 수녀님과 한조가 되어 일했다. 수녀님은 말이 없고 차분해서 옆에 있는 나도 덩달아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때는 컴퓨터도 투약하는 자동 포장기도 없어서 모든 걸 수작업으로 했다. 얼마나 많은 약 포장지를 쌌는지 내 손가락은 거의 자동 포장기 수준이었다. 너무나 고단했지만 이 일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는 훗날 알게 되었다. 내 폐결핵이 완치됐던 까닭이 바로 약 포장에 있었던 것이다. 매일 4시간 넘게 손가락을 움직이다 보니 마치 수지침을 맞듯 신경에 좋은 자극을 주었던 것이다. 날마다 출근하느라 왕복 1시간씩 걸어야 했던 것도 모두 하느님의 계획이었다. 주교관 뒤쪽 산원덕에 살았던 나는 30분을 걸어내려와 충무동에서

버스를 타고 안남동 병원까지 출퇴근했다. 약국 업무는 환자에게 투약하는 일 이외에 약품 출고와 재고 입고 등을 정리하고 파악해야 한다. 약품 이름도 생소한 수녀님에게 무리한 요구였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율리안나 수녀님이 완벽하게 정리된 차트를 내 앞에 내놓는 게 아닌가. 매일 퇴근 후에 약국에 남아서 이걸 하느라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수녀님의 입술이 다 부르트고 얼굴은 부어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수녀님을 존경하게 되었다. 나보다 12살 아래요 전문 약사도 아닌 수녀님을 말이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1950년대에 한국에서 여자가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는 전체 졸업생의 2%밖에 되지 않았다. 그 2%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교만했나 보다. 율리안나 수녀님이 차트를 정리해서 내민 그날 이후 나는 교만의 옷을 벗었다. 너무 오래 입고 있었더니 습관이 되어 살 속까지 스며든 교만함이었다. 수녀님이 아니라면 끝내 내 잘못을 몰랐을 것이다. 다행히 하느님은 회개하는 은총을 주셨다.

0: 이곳 병원에 왔을 때 이제 막 돌이 지났던 셋째 아이가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었다. 나는 감사하고 은혜로운 이곳을 떠나 작은 약국을 차리기로 했다.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부산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 넝마주의 아저씨들이 투약 창구 앞으로 몰려와 말했다.
1: 우리 아니끼가 약국 개업하신단다. 모두 체크하러 가자.
0: 아니끼는 일본어로 형님을 뜻하는 말이고 넝마주의란 말은 옛날 말이다. 지금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다. 넝마를 입은 사람들은 도둑이 아니라 6.25 전쟁 후 모든 것을 잃고 가난해진 사람들이다. 생계를 위해 엉성한 망태기를 어깨에 메고 거리를 헤매며 고문을 주워다가 팔곤 했다. 내가 약국을 개업하는 날, 넝마주의 아저씨들이 정말 때로 나타났다. 나는 개업이라고 준비했던 탁주와 떡을 대접했다. 그들은 나와 서로 한 식구라고 여겼던 것 같다. 매달 두세 명씩은 약국을 찾아와선 시골집에 갈 차비가 없다고 말하곤 했다. 나는 그들이 올 때마다 손에 조금씩 쥐어보냈다. 그러다 형편이 차츰 나아진 것인지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더니 약국을 폐업하는 달에는 딱 한 명만 왔다. 마지막 한 분은 노숙자였는데 끝까지 형편이 좋지 않았다. 힘들었던 약국도 그만두고 보니 지난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마지막에 왔던 넝마주의 아저씨를 보내고 나서야 머리를 탁 얻어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마리아 소녀원과 구호병원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그들이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분들이야말로 나에게 오신 예수님인 걸 몰랐다. 내 딴에는 많은 회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제자리였다.

내가 병원을 떠난 후 수녀님들의 일은 더 많아졌다. 서울에서는 꿈나무 학교, 은평마을, 도티병원을 세웠고 부산에는 중고등학교 외에 공업전문대도 만들었다. 필리핀,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탄자니아.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EGLLife.com 메디트리 아키펑처 앤 피지오테라피 전망 좋은 창 JMP로우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녹색당은 정치 후원금의 상한선을

0: 결정하고 기업의 정당 후원을 금지하며 전문 로비스트의 공개 등록부를 만드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 방안을 제안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세계 주요 기금 가운데 3위 규모인 한국국민연금이 인도 국채에 투자하기 위해 관련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3: 통증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신가요?
4: 목과 어깨, 허리와 관절 통증부터 사고와 부상 후 회복까지 메디트리 아큐팡처앤 피지오테라피에서는
3: 침술과 물리치료, 운동과 재활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고 편안한 움직임으로 이 회복을 돕습니다.
4: ACC 부상치료도 가능합니다.
3: 통증 완화에서 다시 편안한 움직임까지 교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4: 메디트리 아큐팡처앤 피지오테라피.
0: 가톨릭 뉴스입니다. 주교회의 국내 이주 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는 27일 제112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를 발표하고 모든 아이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난 소중한 존재이며 보호받고 사랑받으며 자라야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주교는 가장 작은 이들이 주는 희망의 풍요로움이란 주제 담화에서 오늘 우리 곁에는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 홀로 흔들리고 있는 작은 이들, 이주 아동들이 있으며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든 사회적 조건과 제도의 틈 속에서 상처받고 있다면서 이주민 난민 아이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 주교는 이어 우리 사회에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과 부모와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다 우리나라에서 함께 살고자 들어온 중도 입국 청소년 그리고 전쟁과 박해를 피해온 난민 가족의 아이들이 있다면서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소중한 생명인 이들이 이주라는 이유만으로 숨죽이며 살아가야 한다면 모두가 깊이 성찰해야 하는 아픔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녹색당은 정치 후원금의 상한선을 결정하고 기업의 정당 후원을 금지하며 전문 로비스트의 공개 등록부를 만드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이 개정안은 두 개의 법안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며 녹색당은 이를 통해 거액의 돈과 영향력을 정치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은 한 선거 주기 동안 특정 정당과 그 후보들에게 최대 3만 뉴질랜드 달러까지만 후원할 수 있게 됩니다. 후원은 개인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되며 기업 신탁 및 기타 단체의 정치 후원은 금지됩니다. 정당은 1,000달러를 초과해 후원한 사람의 이름과 우편번호를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공개 기준인 6,000달러에서 크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녹색당 공동대표 마라마 데이비드스는 정치 후원금과 관련해 현재는 소수의 매우 부유하고 강력한 개인과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에 대한 접근권과 영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의 레이첼 브루킹은 규제 완화 보상 제도가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도는 토지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 변화가 있을 경우 지방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브루킹 의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요율 납부자들에게 혼란과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거나 지방 정부가 환경 보호를 포기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루킹 의원은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개혁을 다시 뒤집었다.

가 되돌리는 식으로 오락가락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색당의 환경 담당 대변인 램 팜은 이 법안들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팜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들의 공식적인 조언과 환경을 위한 회의, 의회 의원 내 의견 그리고 의견 제출자의 75%가 제기한 우려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액트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자신들의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액트당은 국민당이 과거에는 알레멘 개혁에 소극적이었지만 액트당은 알렘A를 대체하는 막대한 작업에서 결코 물러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자원관리법 계획법안과 자연환경법안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지난 30여 년 동안 뉴질랜드의 계획 시스템에 이루어진 가장 큰 규모의 개편이며 인프라 건설을 더 쉽고 빠르며 저렴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들은 이러한 변화가 시스템을 오히려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게 만들고 환경 보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원관리법 개혁 담당 장관 크리스 비숍은 자원관리법을 폐지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억눌러온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개혁의 핵심은 사람들이 자신의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키위의 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숍 장관은 야당이 재산권을 일부 악의적인 우파적 계획인 것처럼 묘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탐사 보도 기자이자 작가인 니키 헤이커가 딕스 워커라는 신간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이 책을 뉴질랜드 급진 우파의 최신 전선이라고 표현한 납세자 연합에 대한 폭로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헤이거는 납세자 연합이 특히 3워터 중단 캠페인 과정에서 반 마오리 수사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으며 2023년 총선 캠페인의 방향을 더 우파 쪽으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액트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와 국민당 대표 크리스토퍼 럭슨이 모두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이러한 수사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이거는 Dirty Work가 더 헬로우 맨으로 시작된 3부작의 세 번째 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책은 납세자 연합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는 납세자 연합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캠페인을 조직해 뉴질랜드의 2023년 총선을 더 우파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이거가 책에서 핵심 인물로 꼽은 사람들은 납세자 연합의 공동 창립자인 조던 윌리엄스와 데이비드 페러 그리고 돈 브레이시가 설립한 자매 조직 홉슨스 플레지입니다. 뉴질랜드 로토루아에서 새로운 음식물과 정원 쓰레기 수거 서비스 제도가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약 2만 6천 가구의 관련 수거통이 이미 배포됐으며 일반 쓰레기 수거는 10월 1일부터 주 1회에서 2주에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당초 7월 1일 시작 예정이었지만 이란 분쟁과 관련한 수거통 공급 문제로 3개월 연기됐습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요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로토루아 레이크스 카운슬은 환급이나 요금 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쓰레기 수거 서비스 요금은 27달러 52센트로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구당 약 6달러 88센트, 전체적으로 약 17만 6,800달러입니다.
카운슬은 음식물과 정원 쓰레기가 현재 일반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를 메리지에서 줄이면 폐기물 처리 비용과 탄소 배출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 있습니다. 한편 주민들 사이에서는 악취와 유생 문제, 특히 어린 자녀나 의료적 필요가 있는 가구의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수산부 장관 세인 존스는 타라키히의 어획 제한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레저 낚시객은 1인당 타라키히를 최대 10마리까지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동부 어장의 상업적 어획 한도는 20% 줄어들고 서부 어장의 어획 한도는 55% 감소합니다. 존스 장관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최신 과학적 자료와 어획량 정보, 어린 물고기의 향후 자원량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해당 어장이 이용되는 방식의 영향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섬 동부 해안에서는 스네퍼와 트레발리의 어획 제한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남섬 동부 및 남부 해안에서는 레더 재킷의 어획 제한이 늘어났으며 심해에서는 프로피스트 피쉬와 블루 매커럴의 어획 제한도 증가했습니다. 버터 피쉬의 어획 제한은 반대로 축소되어 레저 낚시의 경우 1인당 5마리로 제한됩니다. 책 출간 소식이 알려진 직후 조던 윌리엄스는 지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 책이 납세자 연합과 자신 그리고 데이비드 페러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는 헤이거는 자신을 기자라고 부르지만 그는 또다시 공정한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했다며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려면 그 의혹을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회를 갖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윌리엄스는 헤이거가 책에 담긴 의혹을 납세자 연합 측에 사전에 전달하지 않았으며 인터뷰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출간 전에 납세자 연합이 오류를 바로잡거나 누락된 맥락을 제공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는 선거 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치밀하게 연출된 언론 행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공개했으며 우리가 책을 구해 내용을 확인하기는커녕 책 한 권을 손에 넣기도 전에 언론의 헤드라인이 작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납세자 연합이 이 책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연립정부가 2023년 출범할 당시 유권자들의 범죄 증가와 치안 악화에 대한 우려가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국민당은 뉴질랜드 퍼스트 액트당과 함께 갱단 단속과 경찰 인력 확대,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치안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토프는 이번 리포트 카드 시리즈에서 정부의 주요 치안 공약 이행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핵심 정책은 시행됐지만 최전선 경찰관 수를 늘리겠다는 공약은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줄이겠다는 정책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법무부 범죄 피해 조사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강도와 사기, 폭력 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 피해 수가 감소했습니다. 다만 최근 1년 동안 폭력 범죄 피해자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스토프는 범죄 감소가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정점을 찍었던 범죄가 이미 감소하는 추세였고 폭력 범죄 감소의 상당 부분도 정부의 강력한 범죄 대응 정책 시행 이전부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금 중인 재소자들에게